바쁘고 빠른 디지털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서와 문학을 멋진 취향으로 소비하는 텍스트 힙도 그렇고요. 포엣 코어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죠. 시인을 뜻하는 포엣가 들어간 말로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감성을 일상과 패션에 녹여낸 걸 가리킵니다. 화려한 장식을 뺀 미니멀리즘의 정점을 보여주죠.

포엣 코어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핵심이고요. 지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 뿔테 안경과 클래식한 가방, 슬쩍 두른 스카프로 낭만을 표현하죠. 자극적인 짧은 영상을 보는 대신 책을 펼치면서 절제와 여백을 즐기고 내면을 채우는 건데요. 시인처럼 사유하며 나만의 낭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세바스티안 이라디엘의 라 팔로마, 비둘기,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책 읽고 글 쓰고 또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는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엣코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조금은 느리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사실 클래식 음악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 귀 기울이고 마음속 여백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이렇게 빠른 속도에 지칠 때일수록 나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숨 고를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카티 프로 시.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15번 A단조 라쿠츠 행진곡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934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아, 일교차가 심한 날들에 조금은 당황하기도 한 2026년 5월이에요.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정말 요즘은 일교차가 그리고 일교차도 일교차지만 어느 날은 확 추워졌다가 어느 날은 이제 여름 다 왔구나 싶었다가 하루하루의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죠. 이런 때 정말 감기도 그렇고 잘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프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4947번님 사연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남편 챙겨보내는 반찬에 더 신경이 쓰여요. 없는 솜씨에 이것저것 만들어보는데 여름엔 입맛도 없다 보니 사먹는 횟수가 더 많거든요. 메뉴 검색해보려고요. 봄이 언제 사라졌네요. 혼자 살이 중인 아들도 끼니 거르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남편 챙겨보내는 반찬 도시락을 싸서 들려서 보내드리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없는 솜씨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딱 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하신 남편분 부럽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레파프트 빠르고 생기있게 보내드릴게요.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안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슈만의 교향곡 4번 디단조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레파프트 빠르고 생기 있게 보내드렸습니다.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안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사실 스케르초라는 말은 익살 혹은 뭐 해학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좀 장난기 있게 빠른 그런 템포의 곡입니다. 4325번님. 이사 오고 나서 남편이 전기자전거를 샀어요. 퇴근 후 저를 태우고 목, 금, 토, 일요일까지 한강공원 4일째. 남편은 저를 태우고 자전거 달리는 게 너무 재밌대요. 도저히 엉덩이, 허리, 무릎이 아파. 나 그만 태우라고 했더니 남편이 삐치고. 내 맘 알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네요. 자전거 타고 엉덩이 허리 아픈 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우신다는데 조금 못 이기는 척 타세요. 삐지시지 않게.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같은 일상으로 돌아와도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다. 하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낯선 곳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어떤 순간에 불안해지는지, 왜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이 급해지는지.

여행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야만 마음이 놓이는지를 그곳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행은 새로운 곳을 보는 일을 넘어 낯선 상황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여행을 하다 보니 알게 되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어긋나는 순간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마음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서두르며 살아왔는지, 왜 작은 어긋남에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왜 한 번 일이 어긋나면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여겼는지를 돌아보았다. 여행이 그 마음을 바꿔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보였다. 늘 곁에 있으니까 고마움을 자주 잊었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행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일상을 다시 보게 했고 하루를 소중히 대하게 했다.

낯선 곳에서는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의 서툰 모습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행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불편함 덕분에 다른 사람의 친절을 새롭게 느끼게 했다. 돌아보면 세상은 빠르고 각박하게 흘러가지만 친절을 만나고 나면 그래도 아직은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남는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풍경보다 사람이 남는지도 모르겠다. 일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재촉할 때가 많다. 빨리, 잘,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돌아볼 때도 얼마나 해냈는지부터 먼저 보게 된다. 그런데 여행지에서는 별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뭘 특별히 해내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할 수 있구나. 여행은 내가 무엇 때문에 조급했는지를 돌아보고 천천히 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는 예전만큼 조급해지지 않았고 불안한 순간에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여행이 바꿔준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선이었다. 하루가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그 하루 전체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 나는 하루를 돌아볼 때 먼저 이런 질문을 떠올린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냈지? 보다 오늘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나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토스트의 라 세레나타, 테너 리차드 리치의 노래, 그리고 존 피어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호용의 책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풍경보다 내 마음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죠. 낯선 곳에서는 뭐 작은 변수에도 당황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무척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저자의 말처럼 이렇게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빨리 뭐 더 많이에만 쫓기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좋았던 건 역시 마지막 문장.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하루를 얼마나 완벽하게 채웠는지가 아니라 나를 너무 몰아줍지 말고 지나왔는지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이 말을 떠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9001번님이 사연 주셨네요. 스트레스에 부가세가 있다는 말에 공감했어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집안 창문 모두 열고 쓸고 닦고 대청소합니다. 이 정도면 부가세 아깝지 않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스가 삶의 부가세다. 우리가 뭐 살면서 얼마나 또 많은 즐거움을 얻습니까? 거기에 한 10% 정도는 부가세로 스트레스 응당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스트레스가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 이 정도는 살면서 당연히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입니다. 오늘은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여섯 번째 곡 디장초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프 폰 도우나니가 주연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의 6번 D장조 크리스토폰 도프나니가 주연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은 느긋하고 차분한 4분의 3박자의 곡이었죠. 이렇게 뭔가 지나치게 뭐랄까요. 너무 환희에 차서 넘치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하지 않은 편안한 느낌의 곡도 참 우리한테 뭔가 좀 치유를 준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904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도쿄 1년살이하고 돌아온 작은 딸 청년 육아가 다시 시작돼 바쁜 나날입니다. 타국에서 사느라 먹지 못한 엄마 밥도 해야 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생으로 사는 삶 케어도 해야 하고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딸과 만화도 같이 봐야 하고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네요. 바쁘지만 행복하다. 그렇죠. 어렸을 때 하는 육아랑 또 다른 차원의 육아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또 얼마나 많이 기쁨을 얻나요. 정말 자식은 한번 나누면 끝까지 눈 감는 날까지 마음을 써야 하는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삶이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 기도 QL번호 339 가운데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앤 로저스의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쾌일번호 339 가운데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소프라노 조인 로저스의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오늘 1부 끝곡은 9562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구인으로 바이전 좀 들려주세요.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꽤 오래됐네요.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못 들려드린 곡 듣고 싶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지구인으로 바이전, 집시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야사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윌리엄 스탠버가 주연하는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상훈 작사 작곡 기억의 향기 베이스 손혜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8: 도대체

0: 해!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5: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0: 콜레스테롤.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작문호 69, 5개의 소나타 중에서 3번입니다. 그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케르초는 익살스럽게, 해학적으로라는 뜻이라고요. 하이니히 쉬프의 첼로와 틸 펠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아비가일 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9240번님 신청곡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를 버티는 편안한 마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가능하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듣고 싶어요.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이 곡을 들으면 살랑살랑 마음이 일어나 나풀나풀 춤을 추는 기분입니다 하셨어요. 이 곡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353번님이 위암 수술 후 겨우 미음 한 종지 먹기 시작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정말 큰 수술 하셨군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미음 드시기 시작했으니까 금방 회복되시겠죠. 음악 들으시면서 많은 위로 받으시고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몸도 같이 건강해지니까 꼭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420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지독한 레포트 하나를 끝마쳤더니 홀가분하네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의 2악장을 마리아 조앙 피레스 연주로 들려주세요. 이렇게 연주자까지 지정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이분도 고생 많으셨네요. 지독한 레포트 얼마나 지독했으면. 자, 쉬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 플랫 장조 쾌활 번호 595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활번호 595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마리아 주앙피레스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4209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6894번 쓰시는 분이에요. 옛날 생각도 나고 보고 싶은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열어놓은 베란다 창으로 앞산 아카시아 향기도 솔솔 들어오니 집안일을 못할 정도로 멍하니 앉아 음악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누굴까요? 지나간 옛사랑? 네, 생각하는 건

자입니다. 자, 이번엔 해 뜨는 호수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핸델의 수상음악 중에서 옆지기가 좋아하는 2번 알라혼파이프 신청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같이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왜 떨어져 계신가요?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음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D장조 핸델 작번호 349 가운데 알라혼파이프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D장조 헨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알라혼 파이프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프라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해 뜨는 호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7061번 쓰시는 분인데 영미교통 김형기님이시네요. 고추 모종 샀는데 10포기 중 2포기가 죽었습니다. 잘 살기를 기원하며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고추 모종. 야 그래도 8포기가 살아있으니까 고놈들이 잘 생존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추 직접 이렇게 기르셔서 따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 이어진 거군요.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가운데 Ladies in Lavender 듣겠습니다. 조슈아 베레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영화 라벤더 연인들 가운데 레이디스 라벤더, 조슈아 베르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202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잠이 많은 우리 집 고양이 핑크.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려주면 핑크가 잠을 잘 자요. 저는 덕분에 릴렉스 명상이 된답니다. 하셨어요. 아, 음악 듣고, 클래식 음악 듣고 잠자는 고양이군요.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곡 듣고 핑크가 깨면 어쩌죠?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노래, 그리고 제레미 로레르가 주연한 르 세르클드 라르모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짜버플루트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노래 그리고 제레미 로레르가 지휘하는 르 세르클 드 랄모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유진 다마레의 하얀 티티세 듣겠습니다. 장 큐르노의 피아노 그리고 장 루이 보마데의 피콜로 연주고요. 이 곡은 신혜숙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0: 유진다말의 하얀 티티세, 장큐른의 피아노, 장루이 보마드의 피콜로 연주였고요. 신혜숙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8: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전여행.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0: 오늘 마지막 곡은 에드라도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이게 제목은 교향곡이지만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바이올린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입니다. 스페인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작품이고요. 작품은 21 가운데 5악장 론도 보내드립니다.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키릴 콘드라슨이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콘서트장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일단 입장과 동시에 스마트폰 압수. 당연히 사진도 찍을 수 없겠죠? 뿐 아닙니다. 공연 중 박수, 함성, 떼창도 금물. 오로지 무대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미소라는 무언의 응원만 가능하다네요. 한 뮤지션이 준비한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의 장면인데요. 요란한 박수도 떼창도 없었지만 여느 공연자 못지않게 기분 좋은 감성과 웃음이 가득했다는 후문입니다.

공연을 준비한 뮤지션은요, 샤워를 하면서도 핸드폰 영상을 보는 자신이 문득 두려워서 도파민 디톡스 공연을 준비했다는데요. 그러게요. 우리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맛은 쉽게 질리기 마련이죠. 가끔은 심심하게, 슴슴하게.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베이비 드라이버 중에서 코모도스 EZ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기.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시골 영웅 중에서 마크 노플러의 와일드 테마. 마크 노플러.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리더 기타리스트로 유명한데요. 영화 음악도 참 잘 만들었어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비상구의 그 유명한 러브 아이디어도 이분 작품이었네요. 앞서

그런 곡은 늑대와 춤을 존 베리의 더 버팔로헌트였습니다. 1991년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었더랬습니다. 0492님, 늑대와 춤을 인디언 언어로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했던가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오늘따라 어쩐지 뭉클하네요. 이름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인디언 언어, 인디언식 이름. 그때 항상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님도 늑대와 춤을 한창 인기일 때 영화 속 인디언 이름이 유명했다고 기억하시네요. 인디언식 이름 짓는 게 유행이었을 때 그때 제 이름은 사소한 걸로 삐져였습니다. 제가 잘 삐진다고 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엄청 귀엽네요. 그래, 그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어떠세요? 요새는 좀 덜 삐지시나요? 흥! 이러고 또 근데 잘 풀리는 친구들 엄청 귀여워요. 너무 귀엽잖아요. 놀리는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아는 사람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하는데 본인은 서운한 감정을 도무지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막 설명을 해줬어요. 너는 이럴 때 서운한 적 없어? 누가 너는 맨날 선물을 줬는데 성의를 다해서 선물을 줬는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너는 선물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했는데 다른 친구한테 선물 줬을 때 서운한 적 없어? 이런 감정 몰라? 했는데 전혀 모르겠대요.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이 사람마다 참 장점이 다 다르게 있고 서로 알려줘야 될 감정들도 서로가 다 다르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이럴 때는 그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신청곡 듣겠습니다. 9577님, 속초 울산바위에서 구례까지 혼자 5시간 운전 중에 최강의 영화음악 들으면서 가고 있어. 있어, 예. 울산바위에 은하숲으로 먼 길 왔다가 예쁜 별 많이 보고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와, 대리만족, 대리만족. 귀여운 여인 중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로렌우드의 폴른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웨딩싱어에서 한 곡 더 이어갈게요. 스펜다우 발레의 트루.

사랑스러운 두 곡이었죠. 머니볼 렌카의 더쇼 그리고 빈센트 이탈리아 바다를 찾아 중에서 트레인의 헤이 소울 시스터까지 들으셨습니다. 앗 5360님 수지에서 남대문 가려고 M4101번 버스 탔는데 친절한 기사님께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틀어주셨네요. 예쁜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기사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오, 제 로망인데 녹음 방송했을 때 우연히 버스를 탔는데 체험이 나오는 거. 네. 근데 그때 기사님이 저를 보시면 좀 놀라겠죠? 네, 기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타고 계신 승객분들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325님은 남편 일하는 현장 따라가셨대요. 남편은 업무 보고 저는 근처 시장 구경하다가 양손 무겁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계란김밥, 토마토, 또 시장 반찬 등등 이걸 어떻게 참겠어요 하셨네요. 아...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풍경입니다. 행복하세요. 남은 시간도. 요즘 이 영화가 다시 화제죠?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 개봉 40주년을 맞아 탑건과 탑건 매버릭이 재개봉했네요. 와, 40주년이라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죠? 그래도 함께 추억하고 함께 열광했던 영화를 또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탑건과 더불어 세계를 뒤흔들었던 불멸의 주제가죠.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그리고 추억의 영화 주제가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워킹걸, 크리스티버그, 레이디 인 레드.

0: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샷님, 오늘도 행복 완충. 강디도 행복한 휴일 되시고 내일에서 기다릴게요. 네,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흘러가고 있네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1: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1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절세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0: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2: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 1인 사장님이라면
2: 얼마?
1: 경리회계는
2: 얼마? 경리
1: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2: 얼마예요?
1: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2: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2: 얼마나 좋은데요?
4: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4: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5: 최강의 영화 음악 토요일 끝곡입니다. 배트맨 포에버 중에서 실의 키스 프롬 어 로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 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달리기. 호흡 잡고 자세 잡고 정석대로 뛰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싶지만 달리기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대요. 노래 들으면서 달리는 노달.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달리는 멍달. 경치 감상하며 달리는 경달.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한마디로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나는 내 속도대로 자유롭게 달린다. 잘 달리고 싶어서 너무 숨차게만 왔다면 오늘은 나만의 방식을 하나 콕 찍어보세요. 노래 좋다, 경치 좋다, 멍하게 있어도 좋다. 생각해보면 쭉 기분 내는 일, 그리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부터 기분 나게 같이 달려볼까요?

0: 이문세 이적
1: 조조 할인으로 12시에 만납시다 시작했어요. 오늘 제 방식은 소파에 누워 라디오를 들으며 마음으로 달리는 눕달입니다. 4939님. 그래요. 달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달리는 거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전 러닝 대신 러닝화 사러 가는 중인데 0635님. 그래요. 그 신발이 꼭 쓰임받기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형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0: 한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0: 나르지오 새 모델 김홍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1: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말괄량이 삐삐님이 신청하신 시스타 러빙 유, 욜로님이 신청하신 카랄하니, 6359님 노래 들으며 엉덩이 흔들며 미나리 부추 들깻잎으로 어? 전 부쳐서 얘네들이 다 각자의 향이 있잖아요. 근데 참 조화로워. 얘네들 섞어놓으면 희한하죠?
1: 맛있어요. 한 입만. 진짜 한 입만. 아우.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신화 퍼펙트맨 딸기 요거트 SS501 유아맨

강물님이 신청해 주신 이승환 널 향한 마음,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허브향기님. 낙지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도 수영님 방송 나오네요. 시동 끄고도 계속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아, 그니까요. 아, 낙지가 굉장히 싱싱할 것 같아. 음악 들으면서 미안하다. 뭐 죽은 소도 살린다는 우리 낙지. 먹으면 진짜 좀 힘나지 않아요? 여러 보양식 중에 낙지 참 좋아합니다. 저도. 4301님, 51살 나이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20년 넘게 볼만 차러 다니다가 등산 시작하고 산에 푹 빠졌네요. 볼 차고 나면 술만 먹었는데. 그런 운동, 모임 이런 걸 아내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낚시 뭐 이런 거 그런 뭐 다 아내들이 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모든 종착지가 술을 잡수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등산은 예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니 건강에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등산도 다니다 보면 이제 백숙 먹자 했잖아 이러면서 백숙 드시면서 백숙에는 인삼주가 좋잖아 이러면서 확 먹고 이러면은 안 돼요. 산 타고 술 먹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5249님이 신청하신 박정현 달아요 플레이북 부 NCT 위시의 오드 툴 러브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3: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와, 요즘 라디오 뭐 듣느냐고요? 그야 물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죠. 난 소중하니까. 동시간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1위, 청취자가 선택한 진짜 1등 라디오. 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와우.
9: 허연숙 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최백호 나랑 걷자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비대 살 땐 당당한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H.O.T. 행복 한여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IP 부가세 별도.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0: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컨트리 꺼꺼 오 해피 김건모 뻐꾸기 둥지비로 날아간 새 누구지? 누구지? 누구지 신청한 사람이 누구지예요? 쉘필터 오리날다 바람돌이님이 수변공원 소나무숲 의자에 앉아서 열만 들으니 세상 부러울 것 없네요. 신나는 음악에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들어요. 밤 쪄서 가져와서 먹는데 연두연두한 자연 속에서 먹으니 더 맛나요. 말만 들어도 진짜 한량. 우리가 또 한량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계속 있으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덧 빠르게 빠르게 사는 세상에 적응돼가지고 한 5분 정도 앉아서 멍 때렸다 밥 먹고 음악 한곡 들으면 이제 몸이 뒤틀린다니까요. 막몇 시간이고 이렇게 사색하고 이런 게 예전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휴대폰 있으면 안 돼, 안 돼. 보라써니님, 요즘 강동원 배우님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아이돌 그룹 컨셉 노래가 핫하더라고요. 오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나갑니다. 트라이앵글 러브 이즈 떼돈 벌자님이 신청해 주신 안신의 왜 그래?

보보 늦은 후에 겨울바다 세븐님의 신청곡 빅마마 체념. 4894님 저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운전 3주째. 항상 동네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내비 찍고 서울숲 갔다 왔어요. 좌회전 차선을 못 타서 너무 힘들어. 좌회전 너무 무섭지. 좌회전이 특별히 무서워. 우회전은 차도를 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마음적으로 안전한데 좌회전은 이제 중앙선을 끼고 좌회전을 한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서워. 나 알아요. 그러면 직진만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내비가 경로를 다시 찾았는지 몰라요. 차선 바꿀 때 차선 바꾸는 것 너무 힘들어. 기다려준 뒷차 정말 고마워요. 저도 다른 차에 보은할게요. 드디어 성수대교를 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울숲까지 가긴 갔는데 만차라 꽃구경도 못하고 바로 집 왔어요. 너무 슬픈 사연이에요. 차선 바꾸기 힘든데 겨우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못했어. 또 직진으로 몇 바퀴를 돌아야 돼. 크게 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뭔 말하는 거야 하는 게 있겠지만 한 번씩은 다 겪어본. 그래서 예전에 안문숙 씨 나온 시트콤에 부산까지 갔잖아요. 직진밖에 못 해가지고. 아, 우리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주로 갑니다. BTS 소우주 피오니님의 신청곡 샤이니 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6: 오늘 끝곡 허선자님의 신청곡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0: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호시랍다는 경상도 지방의 방언인데요. 곱게 자라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나 조그마한 불편에도 투덜거리는 걸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이 귀공자 같은 외모 때문에 저를 포시랍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전혀 포시랍지 않은 상남자랍니다.

0: 2026년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카마카멜리온, 카마카멜리온. 컬처 클럽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포시랍다. 예. 어우, 박시인 님이 포시랍다를 아주 그냥 심층 분석해 주셨네. 예. 굉장히 긴데 여기서 맨 마지막 것만 읽으면은 곱게 자라서 철딱서니가 없다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 아, 포시랍다라는 그 시를 보내주셨어요. 시를 읽고 있었는데 제가 딱, 아, 그래서 닉네임이 박시인 님이구나. 아, 시를 좋아하시라네요. 네. 3545번으로. 야, 오랜만에 듣네요. 포시랍다. 제가 좀 포시랍아요. 2363번으로. 장남자 인정. 안 좋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씩 웃음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0426번으로 행님 때문에 개그가 안 웃긴 겁니다. 음악과 웃음과 감동까지 주는 방송 최고. 아이고, 극찬을 해주시네요. 저는 이 청취자분들이 가끔 야, 한동준 오프닝 이거 그냥 듣고만 있어도 힘이 난다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끔. 아,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 얘기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니까 신청곡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헤이 미스터 DJ 유튜브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팜 김치,
0: 새벽팜 제조, 새벽판매.
2: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올리비아 뉴튼 존의 매직, 킴 컨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로라 브레니건의 스페니쉬 에디,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랑건빠님이 자전거 타고 퇴근하다가 음식점 들어왔는데 제 이어폰과 같은 노래가 나오네요. 그러셨어요. 음식점

저기 제목을 말씀해 주시지. 시커먼스님은 여기는 아라뱃길 카페 계양산 산행 하산 후 빵과 커피로 콧바람 쐬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닉네임을 좀 바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8253번으로 의정부 마을버스 탔는데 여자 기사님입니다. 203번. 동준님 방송 나오니까 기분 최고.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3번 마을버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퀸시 존스 앨범이죠. 제임스 앤 그램이 불렀습니다. The Dude 앨범 가운데서 Just Once 준비했고요.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두 곡입니다.

시시 캐츠의 소울 서바이버에 이어서 캐나즈 로우의 투나잇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북망산천님이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오랜만에 쉬니 좋네요 그러셨습니다. 쉬면서 듣는 것도 좋고요. 일하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요로 이 저 한동준 FM 팝스가 아주 적당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월하 독장님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CD를 테이프로 녹음해줘서 겨우 들을 수 있었던 시시캐츠의 노래를 이제 레인보우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고 야 세상이 너무 편해진 것 같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음악에 관해서는 진짜 예, 참 좋아졌어요. 1997번으로 저는 제주도에서 친구 별장에서 일주일 동안 힐링한 후 가평 가는 버스에서 최애 방송인 동준님 목소리 들으면서 밀리는 버스 안에서 사연 보냅니다. 별장 친구인 성수가 고맙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준 희숙이 역시 고맙다고 꼭 좀 전하고 싶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야, 친구 별장이 제주도에 있어요. 친구 잘 사귀셨네. 너무 부럽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캐서린 맥피가 함께 부르는 Can't Help Falling in Love, 릴리 제임스가 부르는 안단테 안단테.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8: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9: 슈가버블
8: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5: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좀

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데이 앤 나이트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 FM 밥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로스로버스의 더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1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1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1: 봄순나움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아하, 이 노래 Take On Me. 뮤직비디오가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죠. 8283번으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한강공원 자전거 타러 가는 중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아하의 Take On Me 들려주시면 가는 길 더 신날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보내드렸으니까 그 초등학교 아드님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삶의 터님도 이달 들어 동준 형님과 매일 2시간씩 만난 지 22일째 교육 때문에 하루 빠지고 밭에서 많이 있었네요. 극한의 시즌이 시작됐어요. 6월 중순 봉지 씌울 때까지는 한동준님의 FM 팝스가 있어서 이 시기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월 각지에서 포도 농사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농부님들 화이팅! 또 동수, 기현, 대래, 용래, 창녕님 모두 화이팅! 영월의 용석 포도 농부가 그러셨구나.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네. 포도 농사 어렵죠? 쉽지 않죠? 저도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 틀은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엔 장미가 그냥 아주 화려하게 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장미들 많이 심으시나 봐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장미 많이, 빨간 장미 아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부천에 장미 축제 하기 전에 갔었는데 장미가 좀 덜 폈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장미가 활짝 폈을 텐데. 역시 Take On Me, 아하의 노래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한동준 FM 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신청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가 자랑하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레인보우만 있으면 됩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0: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깨운다.

칼리 미노그의 The Locomotion, 신디 로퍼의 She-Bop, The Go-Go's의 Vacation, 팻 베네타의 Heartbreaker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서울향기님이 신랑은 출근하고 아들은 자고 있고 저는 음악 들으면서 여유로운 주말 보내고 있어요. 음악 들으니까 춤이 저절로 나오네요. 행복을 주는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행복을 주는 음악 너무 좋은데요? 9509번으로 오늘 듣게 합니다. 1년 두고 먹을 마늘 장아찌용 2접 반 담그고

있어요. 그리고 시송 펜션 예약했어요. 작년에도 2박 했는데 올해도 2박 할 겁니다. 시송 사장님이 좋아하시네요. 사장님 저도 한번 만나 뵌 적 있어요. 아주 친절하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아니, 이 노래 들으면 항상 커피 생각이 나죠. The Manhattan Transfer의 Java Jive, The Real Group의 Walking Down the Street.

션 캐스디의 Hey Dini 그리고 레이프 게렛 Give In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딸바보님이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퇴직기념 여행 왔는데 여긴 지금 오전 8시 23분 지금 8시 39분 됐겠네요. 깨끗한 음질의 음악 하루 시작에 활력입니다. 와이프랑 안 싸우고 무사히 여행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여행 가서 싸우시면 안 되죠. 여행 저 즐거운 여행 가셔가지고 싸우시면 안 되죠. 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노래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나탈리 콜의 노래 Miss You Like Crazy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지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리틀 리버 밴드의 노래입니다. Cool Change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93세 현역 디자이너 진태옥 선생님은 일주일에 두 번 1000m씩 수영을 하신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뼈 때리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왜 그대들은 안 해?

맞습니다. 93세 어르신도 저렇게 청춘이신데 이 좋은 봄날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일이든 운동이든 나들이든 뭐든 신나게 한번 저질러보는 겁니다.

페스티벌 같은 날씨입니다. 아, 날씨 참 좋죠. 엄정화의 페스티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첫 곡이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 심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유산소 운동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피로와 귀찮음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자, 무언가에 푹 빠져봐도 우리 심장은 막 움직일 겁니다. 좋은 음악들 그 속으로 푹 빠져보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시인과 촌장 사랑일기 1032 임혜숙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0566번으로 정해주신 네모의 꿈 오늘 아이유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날씨, 이 날씨 코드가 선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선명. 나뭇잎들, 꽃들, 뭐 온통 세상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든 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날들입니다, 요즘.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바라본 가로수의 실록들이 참 예쁘네요. 그쵸? 선명하죠? 8225번으로 주셨는데 소중한 시간 보낸 후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이 반겨줍니다. 이현우 씨, 오늘 바닷가에 사람이 많네요. 저는요, 자리 잡고 돗자리 깔아놓고 있어요. 어느 바닷가입니까? 부럽습니다. 그러기에 딱 좋은 날들입니다. 자, 이렇게 뭐 여행, 뭐 휴식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제 떠나볼까요? 이영덕 씨의 신청곡, 김혜림, 이젠 떠나가 볼까?

신동원 씨, 임근영 씨의 신청곡, 오석준 웃어요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1405번 2주 만에 휴일 늦잠 자고 냉면 한 그릇 배달시켜서 먹고 낮잠 또 자고 일어나서 함께합니다. 야외도 좋지만 편안한 집도 괜찮죠 하셨는데요. 아유, 그럼요. 이 토요일 집에서 편하게 보내는 것도 최고의 휴식이죠. 3019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요즘 농사일 때문에 힘들어서 영양제 맞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 좀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옥 씨도 역시 조심하셔야겠어요. 감자밭 풀매다가 살짝 건드렸는데 벌써 매출이 알만한 감자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머리가 띵 하고 어지럽네요. 햇빛이 너무 강렬해요. 이 농사일 하고 계신 분들, 또 야외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786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SG워너비가 노래해요. 해바라기.

윤현석 러브. 이 노래는 95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송현재 씨, 우리 집 선풍기 꺼냈어요. 에어컨은 조금 더 버텨보려고요. 예, 에어컨을 켜기에는 왠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에어컨 켜면 어? 이거 내가 이래도 돼? 이런 생각 들어요. 임유리 씨도 역시 여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여름 이불 갈고 선풍기 두 개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선풍기가 지금은 딱인 듯합니다. 143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굉장히 섭섭하시겠어요. 오늘 생일인데 아들은 여행, 남편도 여행, 딸은 저녁 약속. 제 생일인 걸 알고 있는지 그저 허전합니다. 아, 이렇게 다들

모르고 계셨을까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가요 속으로 해서 축하 노래 들려드릴게요. 1435님, 기운 내세요. 마침 강주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네요. 권진원, Happy Birthday to You.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1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5: 1인 사장님이라면
16: 얼마?
15: 경리회계는
16: 얼마? 경리
1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6: 얼마예요?
1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6: HR365.
1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6: 얼마나 좋은데요?
1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9: 든든한 내일로요.
18: 네?
1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8: 제대로 가시네요.
1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5: 경동 나비엔.
2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도시 아이들 달빛 창가에서 김소영 씨, 남혜윤 씨, 홍수철, 장밋빛깔 그 입술은 9854 임주빈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영업 때문에 늦게 들어왔더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청소, 옷장 정리, 맛있는 저녁 준비합니다. 1126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야, 피곤하실 텐데 기운 내셔서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요. 가족들이 모두 응원해 줄 겁니다. 1126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정은희 씨의 신청곡이죠. 커피 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비대 살 땐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6: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7: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6: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015B 수필과 자동차. 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수필을 읽고 설레어 하던 그 시절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였죠. 수필과 자동차. 추억과 감성이 떠오르는 2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해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향

갈색 머리 윤건 김연우가 함께 부른 노래죠. 신혜숙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3138번으로 신청하신 인형의 꿈 러브홀릭이었습니다. 참깨 모종 손질하면서 듣고 있어요. 6580님 생각만 해도요 그 참깨들의 고소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특별기획 어른들을 위한 동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요 한 곡 들어보고요. 함께 불러봅니다.

오늘은 청취자 최영애 씨가 추천해 주신 동요입니다. 가요 같기도 하고 동요 같기도 하고 또 들으면 가곡 같기도 한 그런 노래죠.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찔레꽃 아시죠? 야, 이 노래가 54년 전에 가수 이현실 씨가 발표한 노래입니다. 원래 동요 가을밤이 원곡이에요. 가사도 이원수 선생님이 쓴 동시고요. 이 동시에 이현실 씨가 일부를 다듬어서 찔레꽃이란 노래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엄마 엄마 부르면서 하얀 찔레꽃을 따먹었다는 어린 시절 애틋했던 이야기. 이 찔레꽃이 활짝 피어난 계절에 들어보는 찔레꽃. 이현실 씨가 부릅니다.

임지훈 씨의 노래 누나야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정성원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성원 씨가 또 글도 주셨군요. 동요 시간이 참 좋아요.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시간이라고요. 모두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비슷한 글들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7623번 남편 안 쓰는 낚시 가방 중고 거래 약속하고 나갔는데요.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네요. 화가 나는데 삭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유 이게 말이죠. 진짜 이 서로의 약속인데. 좀 변심을 했으면 안 사겠다고 얘기라도 좀 해주지. 참 매너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분 푸세요. 윤순.

필씨, 5월도 하순으로 갑니다. 아카시꽃 향기가 가득한 언덕배기에서 벌들이 춤추는 이 계절. 양봉으로 우릴 키우신 아버지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네, 윤순필 씨는 이렇게 항상 5월쯤 되면 아버님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시겠어요. 그렇죠? 9705-7816 김기준 씨, 많은 분들이 변진섭 씨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그 중에서 그 사람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S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유리상자 박승화 씨와 추억 여행 하고 계십니다.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7743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싸이의 노래 예술이야 2833번으로 청해주셨고요. 3586번으로 주셨는데 자영업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런 날은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일상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네요 라는 사연이에요. 아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기회가 될 때 꼭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내세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이 시간은 K-POP 다시 부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재해석한 가요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수봉 씨가 부르는 개여울입니다. 정미조 씨 원곡이잖아요. 심수봉 씨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개성이 강하고 독창적이어서 심수봉이 곧 장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독특한 창법을 유지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감성어린 목소리, 트로트와 보사노바 리듬까지 섞어서 구사하는 그런 음악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여 년 전에 리메이크한 개여울, 이 노래 역시 심수봉이 장르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듯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소월 씨, 심수봉 씨가 다시 노래한 개여울 함께 들어보시죠.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음식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사랑 이야기 몰랐어요. 6270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이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야 가요 속으로 마치 시간이 가까워 오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김장훈, 김종국, 윤도현 외에 많은 가수들이 함께 부릅니다. 시원한 노래죠. 고속도로 로망스 2309번으로 신청한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다림이란 대기표를 쥐고 살아갑니다. 노력에 대한 결실, 또 크고 작은 소식, 그리고 삶의 안녕까지. 근데 인생 대기표는 두근두근 설렘을 주는 반면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때로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체념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신기하게도 결코 기다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으면 마음은 어느새 다음 기다림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 다시 줄을 서죠. 그건 아마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에 언제나 우리의 등을 밀어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Someone is waiting for you. 아라베스크의 노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란 말처럼 우리는 참 많이도 기다리죠. 학교나 학원 간 아이를 기다리고 퇴근하는 아내나 남편을 기다리고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연락을 기다리고 택배를 기다리고 검사나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이런저런 기다리는 소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신호 앞에 서 계시는지 그 모든 기다림들이 곧 청신호로 바뀌길 바라면서

0: 이기광의 저녁 스케치 2시간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반 김치,
4: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9: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8: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7: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그리스 노만의 노래 집시퀴는 임진규님 정하셨고요. 지미 크리프 I can see clearly now 신민수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추억의 영화 음악 세 곡을 함께합니다. 영화 속에 밥이 있고요.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서 동네 분들하고 관악산에 왔습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 아이들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서로 허물없이 지내고 있지요. 오래오래 그렇게 함께 지내려 합니다 하셨어요. 3563님 앤드 윌리엄스의 노래 정하셨네요. Moon

매주 토요일에는 추억의 영화 음악 세 곡을 함께합니다. 영화 속의 팝. 오늘 이제 5293님 보내주신 영화 킬빌. 죽음에서 돌아온 한 여자 그리고 이름이 적힌 복수리스트. 액션 영화 킬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우마 서먼, 루이 시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죠. 영화 킬빌 가운데 두 곡 보내주셨습니다.

영화 킬빌 가운데 낸시 시나트라의 노래 뱅뱅이었고요. 산타 에스메랄다, 돈 레미비, 미스 안더스투드. 지적장애로 7살의 지능밖에 갖지 못한 샘. 레베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만나러 병원에 가는데 레베카는 샘과 딸을 두고 사라져버립니다. 혼자 남겨진 샘은 좋아하는 가수 비틀즈의 노래에서 따온 루시 다이아몬드를 딸의 이름으로 짓고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루시가 7살이 되면서 아빠의 지능을 추월해버리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일부러 게을리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아빠로서 양육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죠. 결국 그는 법정에서 싸워 루시를 되찾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비록 정상적이진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 영화 숀 펜, 미셀 파이퍼 주연의 영화 I am Sam 홍명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김쌤 가운데 루퍼스 웨인 라잇의 Across the Universe였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3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연휴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 흐리고 일부 비 내리는 날씨로 시작하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다시 이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을 되찾은 상태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광주 15도, 춘천과 대구 13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 28도, 원주 27도, 대구 26도 등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더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후 들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깥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 심해지겠고요. 반면에 하늘은 다시 또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서 내리겠고요. 이번에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도, 습도는 42%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퇴근하고 있을 아들을 위해서 저녁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고추님 나물에 상추 삼겹살입니다. 그러셨어요. 아드님 좋아하시겠나요? 바위나리님, 에릭 크랩튼의 노래 Swing Low Sweet Chariot. 택시 타고 가다가 CBS 저녁 스케치 채널 변경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잘 듣고 갑니다. 그러셨어요. 감사드립니다. 9633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저는 퇴근하고 일렉 기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꿈은 락밴드 기타리스트. 하지만 현실은 가난한 집 장남이었기 때문에 대학 때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부만 열심히 했고 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돈 벌고 결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다 보니 꿈은 저만큼 접어두었죠.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60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괜히 쑥스럽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들키면 부장님 밴드 하시게요? 이럴 것 같고 집에서 들키면 아유 그 나이에 무슨 기타야 할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매일 저녁 2시간씩 늦게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무슨 소리? 하고 넘겼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여기 앉아봐.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탁 내밀면서 이거 비밀번호 뭐야? 그럽니다. 그날 이후로 카톡 알림만 올려도 아내의 시선이 레이저처럼 꽂힙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모셔뒀던 기타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더니 그건 뭐야? 하면서 놀랍니다. 이거 기타지. 기타를 왜 들고 와? 내가 요즘 이거 배우거든. 그 순간 아내 표정이 완전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기왕 이렇게 된 거 멋지게 한번 가보자. 드디어 Smoke on the Water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으로 리듬을 타고 중간에 괜히 고개도 한번 휙 넘겨주고 하면서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초 후 정적 후 아내가 저를 빤히 보더니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몰래 학원에서만 배우던 기타를 이제는 집에서 공개적으로 칠 수 있고 열심히 앵콜을 외쳐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아내가 진짜로 박수치면서 와 멋있다 라고 말해주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기타 학원으로 향한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국화꽃 향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중간에도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용각이님. 와, 응원합니다. 남편분도 아내분도 응원을 합니다. 하셨어요. 베리군님. 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고민이님도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십니다. 우와, 스모크 언더워터를 연주하셨다고요? 실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대단하신 것 같나요? 그죠? 오늘 사연 주신 국화꽃 향기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디퍼플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0: 또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오늘 우리 큰아들 천성만 38번째 생일입니다.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웃고 따뜻한 마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천연재님이 보내주셨나요? 펀의 We Are Young.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구 중에 미국 이민 가서 살다가 귀국을 한 민수 친구가 있는데 같이 백화점 쇼핑을 하는데 우리들 보기에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연속해서 하마터면은 오해 살만한 일도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역시 친구가 멋지고 나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싶었다 하시네요. 5314님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들 보면은 무척 친절하시죠. 그죠? 인사도 잘하시고. 청하신 곡 Hope Alpert 닥단의 Rise였습니다. 연휴에 강릉 투어 캠핑 왔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며 저녁 스케치 듣고 있습니다. 3331님 땅끝 마을에서 석양 기다리며 잘 듣고 있습니다. 달릴레오님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로 이동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여행 중이시네요. 김폴님 반갑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내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저럼 부모님 모시고 춘천 봄나들이 하고 돌아갑니다. 무릎 수술하시고 드디어 보조기 떼고 다시 걷기 시작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9362님 노라 존스의 노래 Don't Know Why였고요. 앞에 들으신 존 덴버와 프라시도 도밍고 Perhaps Love는 옐로가 좋아님 보내주신 곡입니다. 고향 가는 고속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5월의 사냐가 녹음방처럼 눈이 행복해요. 고향 가는 고속도로에서 듣고 계시나요? 로사님. 46년 지기 5명과 같이 백두산에 와서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야화님도 문자를 보내셨는데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하겠습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6899님 정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인 퀴즈 타임. 봄이면은 볼 수 있는 친근한 이 꽃은 꽃씨가 바람에 날리면 동심을 자극하지만 잔디밭을 망치는 잡초 취급을 받는 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꽃은 비타민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며 뼈와 간을 보호하고 황달, 당뇨, 비뇨기 질환, 그리고 시력 보호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포공용이라고 해서 소화제,

배열제로도 사용했고 유럽에서는 뿌리를 볶아 가루로 만들어 커피 대신 마셨을 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차로도 즐기는 꽃이기도 합니다. 국화과의 노란색 꽃으로 꽃이 지면 씨앗이 봄털 같은 깃을 달고 날아가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엠의 노래 Going Back West는 0569님 정하셨고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박상민님 정하신 곡입니다. CBS 음악 기기가 좋은지 울림이 참 좋습니다. 라이브 같아요 하셨습니다. 음질 좋죠? 하이구레님 실록이 우거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힐링하며 듣습니다. 스위미님 오늘은 캠핑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박주인님도 보내주셨나요? 오늘 커피앤퀴즈타임 봄이면 볼 수 있는 친근한 이 꽃은 비타민이 놀라울 만큼 풍부해 뼈와 간을 보호하고 황달, 당뇨, 비뇨기 질환 그리고 시력 보호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포공영이라 그래서 소화제, 해열제로도 사용했는데 노란색 꽃입니다. 꽃이 지면 씨앗이 솜털 같은 깃을 달고 날아가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실비바르당의 노래 할리데이 0337님 정하셨고요. 오늘 지인들 모임이 있어서 파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2743님 에디드 비아프의 노래 Non Generale Gliang.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봄이면 볼 수 있는 친근한 이 꽃, 노란색이죠. 근데 꽃이 지면 씨앗이 봄털 같은, 솜털 같은 깃을 달고 날아가는 이 꽃은 민들레였습니다.

봄에 새순으로 겉절이도 하고 쌈으로 싸먹기도 하지요. 3387님. 우리 아들이 무용을 하는데 이번에 민들레를 춤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6817님. 강아지하고 안산천 산책 나왔는데 민들레 씨앗이 코끝에 앉네요. 0750님. 2377님 그리고 테라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딸하고 제주 한 달살이 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4일째 모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유, 얼마나 행복하실까. 앨리스님.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며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798님. 아내 이 안나 여사와의 결혼 50주년입니다.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8371님. 연휴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가게에서 함께 애쓰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유려의 마음을 담아 신청곡을 보냅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저를 만나 36년간 아이 둘 잘 뒷바라지해준 고마운 아내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앙빵님이 보내주셨네요. 로렌 크리스티 Color of the Night.

계절 사이에 놓인 징검 다리를 건너 못다한 얘기, 혈기 왕성한 시절, 목에 가시처럼 걸린 말들을 불어넣는다. 화산석처럼 거친 계절을 넘어 만선의 깃발처럼 푸른 잎새 무성한 가지마다 사랑의 설렘이 피어난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조심스레 희망의 꿈틀거리며 품에 안기고 아직도 서툰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찰방찰방 아기처럼 지펴올린 사랑 아지랑이 피듯 화려했던 기억들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계절의 징검다리를 건넌다. 정종명 시인의 계절의 징검다리. 새로운 계절 앞에 섰으니 서툰 날들, 힘겨웠던 날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기로 해요. 무거운 마음은 흐르는 시간에 던지고 바람길을 따라 웃으며 이 계절 넘어 있을 행복을 향해

나긴 콜의 Time and Deliver. 저녁 스케치가 봄에 저녁하고 잘 어울리네요 하셨습니다. 0304님 율동공원에서 걷기 운동하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며 살살 부는 바람에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봅니다. 바람기영님 5522번 버스기사님도 저녁 스케치를 듣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5484님 기사님 힘내세요 하시는군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4: 1544-7575.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3: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휴라서 남편하고 큰아들하고 연천 캠핑장에서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이 진정 행복인 것 같아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하셨습니다. 까모기님이 보내주신 곡으로 오늘 끝곡 같이 합니다. 다니엘 루스와 라이넬 리치 Endless Love 끝곡으로 할게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상한선이 어떻고 하한선이 어떻고 일주일 내내 흥분하던 분들이 주말이면 조용해지죠. 아이 심심해 그러시나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상한선 하한선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오르고 싶은 상한선이랑 절대 이 아래로는 떨어질 수 없다는 하한선. 이게 뭐 어디 증시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나는 여기까지 오르고 싶다. 아하,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살고 싶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상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삶의 상한선을 상상하며 2시간 함께 하기로 해요.

0: 집 나오니까 이 시간에 라디오를 다 듣네요. 집에 있으면 TV 봤을 텐데. 딸기라떼님. 어제도 들어오셨었잖아요. 어제도 남편하고 차 마시러 나오셨다 그러지 않았나? 아, 나오셔서 방송을 들으셨군요. 아드님이 고3이라 괴로우시죠.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편현미님은 어제 10시까지 못 걷고 쿨쿨 주무셨어요? 잘하셨어요. 잘 땐 자야죠. 자, 어떻게 내 삶의 상한선을 긋고 계시나요? 했더니 우리 광영님은 중간. 아, 좋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용지도의 길을 걸으시겠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진짜 분명히 나름 그래도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내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사는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내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첫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이었고요. 난 1년에 한번 해외여행 다닐 정도의 상한선이면 내 삶은 됐다라는 분도 계실 테고, 뭐 1년에 대출 정도 안 받을 상황에 하한선이면 이걸로 만족한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뭐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은 게 나의 상한선인지, 남한테 눈총 안 받고 사는 게 나의 뭐 하한선인지 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나누면서 10시까지 함께하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글자는 샵 9390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상한선 하한선 적으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주세요.
1: 송실사이버대에서 쑥실력자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0: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801번으로 또 변경님 청해 주신 황가람 나는 반딧불 또 4773번으로 김광석 서른 즈음에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1241번 광역버스 타고 귀가 중인데 기사님의 행복한 동행을 버스에 틀어주시네요. 안전하게 귀가하겠습니다. 0625번으로 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방글라데시예요. 지금 저녁 5시 19분 지나고 있네요. 그렇죠? 아비르님 일로 가신 건가요? 일로 가셨으면 마무리 잘하고 돌아오시고 또 거기에 좀 오래 계시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에밀리님은 메릴랜드에서 사연을 주셨는데 미국 메릴랜드는 연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서 겨울 외투를 입고 출근했어요. 아, 진짜 겨울 외투까지요? 히터까지 켜고. 오늘 토요일 이제 아침이잖아요. 물론 휴무인데 밀린 업무가 많아서 출근해요. 빗소리 들으며 멀리 계신 엄마 얼굴 그리며 듣고 갑니다. 에밀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외롭지 않도록 출근 시간은 늘 행복한 동행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또 양배추님이 퇴근 시간까지 앞으로 한 40분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 연휴 내내 일하시는구나. 퇴근 시간 다가오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들을 수 있죠? 양희은의 노래 네네 준비됐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수선화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힐링되는 곡이라고. 이제 가사를 들어보면 진짜 힐링이 아니 될 수가 없죠. 이 악뮤 두 남매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때 만든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가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잠깐 앉아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이 나요.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죠. 왜? 걷다 보면 발에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붕대를 감아야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 이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느낌을 노래에 담은 게 아닐까. 수선아님 맞나요? 제 느낌이. 그리고 또 코스모스님 남편하고 휴림 캠핑장에 계신 거죠. 예, 남편이 나의 주돌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김건모 사랑해. 또 2043번으로 김학래 슬픔의 심로. 또 양배추님 청해 주셨던 양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상한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미안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얼마 전 저 우연히 주민등록 초본을 떼봤는데 57년 동안 14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내 집도 장만했으니 15번의 이사를 상한선으로 마무리하려고요. 하늘로 영영 이사가는 한 번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요. 야, 데미안님. 내 집 장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지금 바로 주세요. 그리고 그 상한선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폴님 청해 주신 곡 준비됐어요. 소중한 사람이 올해 60 되셨다고.

0: 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와, 오늘 캠핑장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치유의 숲에 가신 페퍼민트님, 거제 캠핑장에서 바다 보며 조서원님 듣고 계시고, 한국기획님 태안 어느 캠핑장이라고, 또 우리 주은서님 아까 남편하고 캠핑장에 계시다 그랬죠. 여기도 바람 많이 불어요. 그것만 부는 게 아니고. 광고 전해드리시죠.

들으신 곡은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함께한 나성에 가면, 송시연 꿈결 같은 세상 까메오님이 청해 주셨고요. 아까 크크 웃으셨죠. 맞아요. 생방송의 묘미. 또 기른정 소중한 사람 함께 하셨고요. 바비킴 고래의 꿈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0: 안전한 멀티탭
1: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6: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7: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6: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진타 코리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지금 밤하늘 한번 보세요. 청명한 하늘에 반짝이는 반달이 너무 이쁘게 웃고 있어요. 행복하제이님이 글 주셨는데 아무리 창가에 매달려서 찾으려고 해도 빌딩들이 높아서 안 보여요. 이따 끝나고 집에 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늘에 반달을 보실 수 있는 상황에 계시다면 특히 캠핑장 계신 분들은 잠을 잘 보이시겠어요. 어쩌다 캠퍼님도 양양 직영 캠핑장에 지금 멍멍이하고 와 계시다고요. 다른 크루들이 아직 안 와서 솔캠 아닌 솔캠 중이라고 빨리들 와랑 하고 글 보내주셨습니다. 안전하게들 가셔야죠.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5041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렇죠? 퇴직하고 그동안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쌓아온 역량을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제 삶의 상한선이지요. 역시 교직에 계셨던 분이라 마음이 다르시네요. 요즘 주민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또 병원 동행 도우미 연수도 받아서 자격증도 취득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멋지시네요. 우리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날씨 요정님, 따님과 퀘벡시를 여행 중이군요. 멀리 있는데도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니 참 좋네요. 퀘벡의 날씨는 어떤가요? 한국 지금 이곳은 바람이 좀 많이 불고요. 2835번으로 세종시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 화성, 목성, 금성이 타원형으로 길게 늘어서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곳 한국은요. 양현경 비몽은 7769번으로 친구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그냥 여름옷 몇 벌을 샀네요. 에이 뭐

경제가 돌아가야 하니 사기도 해야죠. 그쵸?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 잘 들으셨죠? 또 정태춘 촛불 함께 하셨습니다. 영희님이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그러죠. 그렇게 선을 긋자면요. 뭐 저는 상한선 허문 지 오래입니다. 저의 상한선은 아파서 병원비 마련해두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가 되면 말없이 떠나는 게 우리 부부의 바람이자 소망이죠. 매일매일 후회 없이 잘 살았노라 하면 그게 상한선입니다. 와, 그래요. 참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우리 영희님께도 성전 우주 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지는 곡 강수지입니다. 시간 속의 향기.

석강님 청해주신 김현식 이별의 종착역, 또 이지의 응급실, 이상욱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강수지 시간 속의 한계, 여러분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시봉 공연 다녀오신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녀오셔서 또 이렇게 사연을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궁평항에 가 계세요. 베리베리님. 또 와라님은 강화도 리조트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고요.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7789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원미연 이별여행.

베리베리님 청해 주신 이현실 목로주점, 또 이기찬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원미연 이별여행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상한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원님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남편이 있는 것도 참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참 힘들게 살고 있어요. 상한가, 상한선 예전처럼 사는 거고요. 하한선은 지금처럼 살지 않는 거죠. 아이고, 많이 힘드신가 봐요. 따뜻한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0: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외에도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7: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떡볶이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아직도 읽어드려야 할 사연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못한 얘기는 내일로 넘기면서 오늘 끝곡은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주말마다 셀프 빨래방, 무인 빨래방이 북적입니다. 겨운에 덮었던 두꺼운 이불을 집어넣고 봄과 여름 사이에 어울리는 가벼운 이불을 꺼내기 위해서죠. 부피가 커서 미루고 미뤄뒀던 일들인데 그래도 통창 너머로 커다란 세탁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듯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습니다. 거품과 물살 속에서 하얗게 씻겨지는 이불처럼 한 주간의 피로와 걱정들도 깨끗하게 세탁되는 것만 같은 기분. 주말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네요. 느낌 좋은 비누향이 솔솔 풍겨올 것만 같은 토요일 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시원함, 깨끗함, 가벼움, 행복. 빨래를 할 때도 물론 드는 기분이지만 주말이 주는 좋은 느낌들이기도 하죠. 잘 마른 이불에서 보드라운 촉감과 은은한 향기가 나듯이 주말 밤 이 시간도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한 주 동안 여기저기 구겨지고 지쳤던 마음 잠시 펴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있으세요? 5784번으로 보내주셨나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는 농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밭 한켠에 느티나무가 자라길래 방심하고 그냥 두었더니 몇 년 만에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자라버렸더라고요. 너무 커서 밭에 그늘이 커지는 바람에 마음먹고 정리해야겠다 벼르다가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톱 들고 나무 타고 올라가서 능력이 닿는 선에서 많이 잘라냈어요. 5m 높이쯤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있으니 좀 무섭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재미도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린 시절 나무 타는 놀이 기분도 느꼈습니다. 우리 고모님의 어린 시절 모습은 어땠을까 이렇게 그려보게 되네요. 또 타고 놀아보신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또 그때를 떠올려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오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849번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토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어떤 쫓김도 없이 편안하게 쉬고 저녁 먹고 운동 다녀와서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 펴 읽으며 마음 토닥이고 있네요. 수고한 나를 위한 온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밤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행복한 밤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어떤 쫓김도 없는 여유로운 시간. 아, 우리가 늘 꿈꾸는 시간이죠. 아, 이거 빨리 하고 이거 해야지. 아, 이것도 해야 하는데 하고 뒤에 이렇게 숙제처럼 쌓아놓은 것들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잘 오셨어요. 오늘따라 조성모 씨 노래가 많이 듣고 싶은 밤이라고 987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투 헤븐 준비했고요. 이어서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보내드립니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내일이 찾아오면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두 곡 전해 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부활의 론니 나잇, 그 전에 들으신 노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여자친구랑 강릉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함께 좋은 걸 보고 함께 걸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해주세요. 5661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아우, 괜찮으신데요? 잘 하시는데요. 함께 좋은 걸 보고 함께 걸을 수 있어 행복했다. 잘 안 해보셨는데 이 정도면 연습하시면 엄청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많이 표현하시고 또 예쁘게 만남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인생 첫 10km 마라톤 대회 나가요. 늦은 나이라 연습은 했는데 긴장도 되고 잠도 잘 안 오네요. 응원해 주시면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38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와, 요즘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물론 기록도 중요하고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생 첫 대회라고 하시니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컨디션 잘 봐가면서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밤 공기가 좋은 늦은 귀갓길, 꿈꿈과 함께하니 오늘의 피로가, 그리고 이번 한 주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네요. 이 노래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008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나윤권의 노래입니다. 동감.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충전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1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1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3: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입니다. 박정현의 꿈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0: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때도 직업적인 습관이 나올 때가 많아요. 안 그래도 목소리에 애교가 많은데 가끔 저와 대화하면서 그렇구나, 그럼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제가 마치 어린이가 된것 같아요. 게다가 동화 구형 강사 자격증까지 있어 책을 읽을 때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빠져드는데 아이들은 더 하겠죠. 이번 한주 아이들과 신나게 열심히 보내고 온제 아내에게 파이팅 보내주고 싶습니다. 고 이사벨라 파이팅 하고 319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애정,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글이었어요. 제 생각에 아내분께서 직업적인 습관도 물론 있겠지만 남편분을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이게 습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안 보이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홍민정의 노래로 꿈과 음악 사이의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아마도 그건.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4: 여행.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한동준 너를 사랑해,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택시 탔는데 기사님도 같은 방송을 듣고 계셔서 레인보우 잠시 멈추고 기사님과 함께 들으며 이동합니다. 좋다. 0420님. 네. 우리 모두 다 좋네요. 기사님도 좋으시고 꾸무님도 좋으시고 저도 좋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건 금방 사라진다고 아내와 아들과 군대 전역 기념 3박 4일 여행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아쉽게도 시간이 끝나가네요. 내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듣겠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 보내주셨어요. 아, 누님이 전역을 했군요. 저도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이 밤도 꾸무님과 마무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긋지긋한 옷정리 이제서야 겨울옷 정리해서 넣고 여름으로 교체했어요.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 사계절 없이 그냥 한 계절로 1년 보내고 싶다. 옷 먼지, 또 알러지에 정리하는 동안 훌쩍훌쩍 재채기까지. 아휴, 비염도 지긋지긋하네요. 하고 아랑이 콩이님 보내주셨어요. 어쩔 때는 하면서도 재밌고 또 다 끝내고 나서도 아, 후련하다. 이제 무거운 옷 집어넣고 가벼운 옷 꺼내고 입을 때가 왔구나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이 있죠. 다 짐처럼 느껴지고 옮기고 하는 것도 계속 반복되는 일처럼 느껴지고 아마 피곤하셔서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는 385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페이지 이별이 오지 못하게.

세상의 모든 책. 별일 아닌 것들로 별일이 됐던 어느 밤. 민경희. 우리는 물이 끓는 시간을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다르게 생긴 두 개의 물컵 안에는 물이 잠겨 녹기를 기다리는 가루들이 성의 없이 우두두 쌓여 있었다. 들이치는 햇빛에 수증기가 형태를 드러내고 수증기가 점점 커져갈 무렵이면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이 습기로 가득 차는 느낌이었다. 낮은 나에게 그렇게 조용하고 지루한 시선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이리저리 옮겨보는 시선을 멈추게 한 건 당신의 눈. 당신은 나를 조용하게 눈여겨보고 있었다. 햇빛은 그 사람의 눈동자를 예쁘게 빛내고 있었다. 갈색 막에 둘러싸인 행성 같은 것이 조용히 자전하고 있었다. 그때 너의 얼굴에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보았다. 넌 그때 아무것도 바랄 것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이상한 유토피아를 여기서 우리 단둘이 만들어내어 아마 계속 가만히 있었더라면 큰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수증기는 불을 꺼달라고 성화를 냈고 오디오에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언제나 은근히 일상의 배경음악이 되어준 평범한 노래였지만 그 가사와 멜로디들이 다 우리의 이야기 같았다.

눈을 마주쳤을 때 갈색막에 둘러싸인 행성 같은 것이 조용히 자전하는 것 같고 이상한 유토피아를 단둘이 만들어내며 평범한 노래 가사가 다 우리 이야기인 것만 같은 것. 네.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 대단한 순간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전자에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다정한 발견이 가득했던 날이길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책 민경희 작가의 에세이 별일 아닌 것들로 별일이 됐던 어느 밤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어반자카파였습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0: 남자.
1: 방탄소년단의 버터 그리고 마마무 K-윌 피처링 휘성 썸남썸녀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최병훈님 취미로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에 듣기 시작한 라디오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좋은 음악들 이야기 감사해요 보내주셨어요. 와 취미로 시나리오를 쓰신다고요? 와 어떤 주제 어떤 장르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살짝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좋은 영감도 받으시고 작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었는데 미루다 꿈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시작했지만 뿌듯함을 선물 받은 이 밤 꾸몸이 함께해 주어 든든했습니다. 279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김조한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길.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얘기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현철의 나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0: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벤슨 분의 리틀 런어웨이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가정의 달, 중요한 일정들이 다 지나고 맞는 주말,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라서 여느 때보다 더 여유롭게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이 밤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간장.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Fight for Fighting의 Slice, Bruce Hornsby and the Range의 The Way It Is 두 곡 들었습니다. 0117번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제 가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힘들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찾아주시는 손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도약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하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찾아주는 손님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하시니 아마 가게에 들르는 손님들도 그 행복의 기운을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푸른 밤님, 시작하는 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팝, 가요, 재즈까지 다양해서 좋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신선함도 시밤의 매력입니다 하시면서 휴 그랜트, 헨리 베넷이 노래한 Way Back Into Love 청하셨네요. 전해드리고요.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의 Something Stupid 이어서 듣죠.

행복한 날을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처음 방문합니다. 밤에 들으니 운치 있네요. 마카롱님 반갑습니다. 시작하는 밤은 매일 밤 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깨어있는 밤에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레디김님,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몸은 힘든데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서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은 밤이네요. 시밤과 함께 꿈나라로 직행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하는 음악이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남매 맘님, 늘 차 안에서 듣다가 집에서 애들 재우고 빨래 개면서 듣습니다. 내 남매, 아, 빨래가 얼마나 많을지요.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계시죠. 에릭 칼만의 목소리로 All by myself 청하셨어요. 전해드리고요. 휘트니 휴스턴 Saving All My Love For You,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이어집니다.

에릭 칼맨 All By Myself, Whitney Houston Saving All My Love For You,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폴 잭슨 주니어의 기타 연주 It's a Shame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갑니다.

0: S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허밍어반 스테레오 요조가 함께한 커피 한잔 어때였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 문을 열었어요.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싼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비싼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뜨거운 감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곡 2318번님 신청곡이었어요. 인천 영종도에서 시간이 허락될 때 듣곤 합니다. 아내와 소백산과 부석사 다녀오기로 했어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 신청해도 될까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휴라서 어디 짧게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운전 중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2318번님, 데이트 잘하고 오십시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 폴트 오브 너츠의 More Than Paradise 전해드리고요. 스모키 앤 미호의 블루 글라스스, 멜로디 가르도스의 노래로 Over the Rainbow 세 곡 이어드립니다.

Boy with Yuka의 Toxic AJR의 Burn the House Down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창 일하고 계신 분들 많죠? 졸졸 따라와님, 오늘도 날 새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젠 철야 작업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지만 덕분에 좋은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겠습니다 하셨네요. 시작하는 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니까 저는 막 든든한 거 있죠. 감사합니다.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곁에 있을게요. 팔로마 페이스의 Romance is Dead, 보손의 One in a Million 두 곡 들어요.

보선 원인어 밀리언 팔로마 페이스 로맨스 이즈 데드 였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곡은 지주 딸기산도님 청하셨어요. Indecent Obsession Fixing a Broken Heart.

In this an obsession, fixing a broken heart, Fleetwood Mac, Landslide, 구구돌스의 Iris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소에터 스트링 콰르텟의 모사 바로크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바쁘고 빠른 디지털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서와 문학을 멋진 취향으로 소비하는 텍스트 힙도 그렇고요. 포엣코어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죠. 시인을 뜻하는 포이트가 들어간 말로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감성을 일상과 패션에 녹여낸 걸 가리킵니다. 화려한 장식을 뺀 미니멀리즘의 정점을 보여주죠.

포엣 코어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핵심이고요. 지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 뿔테 안경과 클래식한 가방, 슬쩍 두른 스카프로 낭만을 표현하죠. 자극적인 짧은 영상을 보는 대신 책을 펼치면서 절제와 여백을 즐기고 내면을 채우는 건데요. 시인처럼 사유하며 나만의 낭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세바스티안 이라디엘의 라 팔로마, 비둘기,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책 읽고 글 쓰고 또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는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엣코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조금은 느리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사실 클래식 음악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 귀 기울이고 마음속 여백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이렇게 빠른 속도에 지칠 때일수록 나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숨 고를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15번 A단조 라코츠 행진곡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934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아, 일교차가 심한 날들에 조금은 당황하기도 한 2026년 5월이에요.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정말 요즘은 일교차가 그리고 일교차도 일교차지만 어느 날은 확 추워졌다가 어느 날은 이제 여름 다 왔구나 싶었다가 하루하루의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죠. 이런 때 정말 감기도 그렇고 잘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프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4947번님 사연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남편 챙겨보내는 반찬에 더 신경이 쓰여요. 없는 솜씨에 이것저것 만들어보는데 여름엔 입맛도 없다 보니 사먹는 횟수가 더 많거든요. 메뉴 검색해보려고요. 봄이 언제 사라졌네요. 혼자 살이 중인 아들도 끼니 거르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남편 챙겨보내는 반찬 도시락을 싸서 들려서 보내드리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없는 솜씨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딱 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하신 남편분

슈만의 교향곡 4번 디단조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레파프트 빠르고 생기 있게 보내드렸습니다.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사실 스케르초라는 말은 익살 혹은 뭐 해학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좀 장난기 있게 빠른 그런 템포의 곡입니다. 4325번님. 이사 오고 나서 남편이 전기 자전거를 샀어요. 퇴근 후 저를 태우고 목, 금, 토, 일요일까지 한강공원 4일째. 남편은 저를 태우고 자전거 달리는 게 너무 재밌대요. 도저히 엉덩이, 허리, 무릎이 아파. 나 그만 태우라고 했더니 남편이 삐치고. 내 맘 알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네요. 자전거 타고 엉덩이 허리 아픈 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우신다는데 조금 못 이기는 척 타세요. 삐지시지 않게.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같은 일상으로 돌아와도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다. 하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낯선 곳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어떤 순간에 불안해지는지, 왜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이 급해지는지, 왜 여행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야만 마음이 놓이는지를 그곳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행은 새로운 곳을 보는 일을 넘어 낯선 상황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여행을 하다 보니 알게 되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어긋나는 순간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마음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서두르며 살아왔는지, 왜 작은 어긋남에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왜 한 번 일이 어긋나면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여겼는지를 돌아보았다. 여행이 그 마음을 바꿔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보였다. 늘 곁에 있으니까 고마움을 자주 잊었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행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일상을 다시 보게 했고, 하루를 소중히 대하게 했다.

낯선 곳에서는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의 서툰 모습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행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불편함 덕분에 다른 사람의 친절을 새롭게 느끼게 했다. 돌아보면 세상은 빠르고 각박하게 흘러가지만 친절을 만나고 나면 그래도 아직은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남는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풍경보다 사람이 남는지도 모르겠다. 일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재촉할 때가 많다. 빨리, 잘,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돌아볼 때도 얼마나 해냈는지부터 먼저 보게 된다. 그런데 여행지에서는 별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뭘 특별히 해내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할 수 있구나. 여행은 내가 무엇 때문에 조급했는지를 돌아보고 천천히 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는 예전만큼 조급해지지 않았고 불안한 순간에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여행이 바꿔준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선이었다. 하루가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그 하루 전체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 나는 하루를 돌아볼 때 먼저 이런 질문을 떠올린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냈지? 보다 오늘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나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토스티의 라 세레나타, 테너 리차드 리치의 노래, 그리고 존 피어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호용의 책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풍경보다 내 마음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죠. 낯선 곳에서는 뭐 작은 변수에도 당황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무척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저자의 말처럼 이렇게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빨리 뭐 더 많이에만 쫓기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좋았던 건 역시 마지막 문장.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하루를 얼마나 완벽하게 채웠는지가 아니라 나를 너무 몰아줍지 말고 지나왔는지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이 말을 떠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9001번님이 사연 주셨네요. 스트레스에 부가세가 있다는 말에 공감했어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집안 창문 모두 열고 쓸고 닦고 대청소합니다. 이 정도면 부가세 아깝지 않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스가 삶의 부가세다. 우리가 뭐 살면서 얼마나 또 많은 즐거움을 얻습니까? 거기에 한 10% 정도는 부가세로 스트레스 응당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스트레스가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 이 정도는 살면서 당연히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입니다. 오늘은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여섯 번째 곡 D장조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돈 하니가 주연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의 6번 D장조 크리스토폰 도프나니가 주연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은 느긋하고 차분한 4분의 3박자의 곡이었죠. 이렇게 뭔가 지나치게 뭐랄까요. 너무 환희에 차서 넘치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하지 않은 편안한 느낌의 곡도 참 우리한테 뭔가 좀 치유를 준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904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도쿄 1년살이하고 돌아온 작은 딸 청년 육아가 다시 시작돼 바쁜 나날입니다. 타국에서 사느라 먹지 못한 엄마 밥도 해야 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생으로 사는 삶 케어도 해야 하고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딸과 만화도 같이 봐야 하고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네요. 바쁘지만 행복하다. 그렇죠. 어렸을 때 하는 육아랑 또 다른 차원의 육아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또 얼마나 많이 기쁨을 얻나요? 정말 자식은 한번 나누면 끝까지 눈 감는 날까지 마음을 써야 하는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삶이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 기도 쾌일번호 339 가운데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앤 로저스의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쾌활번호 339 가운데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소프라노 조인 로저스의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9562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구인의 바이젠 좀 들려주세요.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꽤 오래됐네요.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못 들려드린 곡 듣고 싶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파블로 데 사라자테의 지구인의 바이젠, 집시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야사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윌리엄 스탠더가 지휘하는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상훈 작사 작곡 기억의 향기 베이스 손혜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작문호 69 다섯 개의 소나타 중에서 3번입니다. 그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케르초는 익살스럽게 해학적으로라는 뜻이라고요. 하이니 슈프의 첼로와 틸 펠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아비가일 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9240번님 신청곡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를 버티는 편안한 마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가능하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듣고 싶어요.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이 곡을 들으면 살랑살랑 마음이 일어나 나풀나풀 춤을 추는 기분입니다 하셨어요. 이곡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353번님이 위암 수술 후 겨우 미음 한 종지 먹기 시작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정말 큰 수술 하셨군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미음 드시기 시작했으니까 금방 회복되시겠죠. 음악 들으시면서 많은 위로 받으시고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몸도 같이 건강해지니까 꼭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420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지독한 레포트 하나를 끝마쳤더니 홀가분하네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의 2악장을 마리아 조앙 피레스 연주로 들려주세요. 이렇게 연주자까지 지정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이분도 고생 많으셨네요. 지독한 레포트 얼마나 지독했으면. 자, 쉬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일번호 595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활반호 595호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4209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6894번 쓰시는 분이에요. 옛날 생각도 나고 보고 싶은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열어놓은 베란다 창으로 앞산 아카시아 향기도 솔솔 들어오니 집안일을 못할 정도로 멍하니 앉아 음악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누굴까요? 지나간 옛사랑? 네,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 이번엔 해 뜨는 호수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헨델의 수상음악 중에서 옆지기가 좋아하는 2번 알라혼파이프 신청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같이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왜 떨어져 계신가요?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음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디장조 헨델 작품으로 349 가운데 알라혼파이프,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디장조 핸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알라혼 파이프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프라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해 뜨는 호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7061번 쓰시는 분인데 영미교통 김형기님이시네요. 고추모종 샀는데 10포기 중 2포기가 죽었습니다. 잘 살기를 기원하며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고추모종. 야, 그래도 8포기가 살아있으니까 고놈들이 잘 생존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추 직접 이렇게 기르셔서 따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 이어진 곡은요,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가운데 Ladies in Lavender 듣겠습니다. 조슈아 베레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영화 라벤더 연인들 가운데 레이디스 라벤더, 조슈아 베르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202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잠이 많은 우리 집 고양이 핑크.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려주면 핑크가 잠을 잘 자요. 저는 덕분에 릴렉스 명상이 된답니다 하셨어요. 아, 음악 듣고 클래식 음악 듣고 잠자는 고양이.

이군요.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곡 듣고 핑크가 깨면 어쩌죠? 마술 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남라우의 노래, 그리고 제레미 로레르가 주연한 르 세르클드 라르모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짜버 플루트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노래 그리고 제레미 로레르가 지휘하는 르 세르클 드 랄모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유진 다마레의 하얀 티티세 듣겠습니다. 장 큐르노의 피아노 그리고 장 루이 보마데의 피콜로 연주고요. 이 곡은 신혜숙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0: 유진 다말의 하얀 티티새, 장큐른의 피아노, 장 루이 보마드의 피콜로 연주였고요. 신혜숙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에드라도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이게 제목은 교향곡이지만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바이올린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입니다. 스페인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작품이고요. 작품은 21 가운데 5악장 론도 보내드립니다.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키릴 콘드라스니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장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누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4일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이 방송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곡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임정원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대한생명 노래선교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결이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생명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유창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실로암 샘물가에 핀 글로리아 합창단이고요. 진실하신 주 성령 이상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로마 문화원 선교 찬양단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유선식의 찬양이었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사라님께서 일찍이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라베리테 301님께서도 이 곡을 청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리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시작이 되는 예수전도단의 부흥 2000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영화로신 주 성령 김성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먼저 들으셨어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곡 김성수의 영화로신 주성령 함께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이상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안성진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솔로몬님께서 신청하신 장하니의 외친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정원사이신 성령과 협력하며 좋은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 우리가 심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경건의 삶의 습관을 위해 자신을 더 훈련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무르익게 될 것이다.

존 스토트의 성령 세례와 충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의 정원사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터전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풍성한 과수원으로 가꾸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길 같은 주 성령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임현모의 음성으로 내가 깊은 곳에서 이어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이 기쁜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 곡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유선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정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0: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5: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6: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한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조수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수리기법 중에는 깨진 그릇에 금이 간 자리를 은이나 금, 오칠로 이어붙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단순히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처마저도 아름다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흠으로만 여기지 않고 삶의 무늬로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깨지고 금가한 마음들을 애써 감추려 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시간으로 조용히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종교는 다르지만 강의실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힘들어도 음악과 함께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른 아침 새벽 알바를 합니다. 네, 로사님 반갑습니다. 일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으면 능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흐르는 음악은 잔잔하고 평화로우니까 집중에 방해되지도 않습니다. 방금 흐른 곡은 Nearer, Still Nearer,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로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평화로운 주일 아침, 우리 마음에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게시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파주 연풍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3853님, 새벽기도 후 이동하면서 강릉의 주아랑님, 제주도에 계시네요. 문자 뒷자리 3900번 쓰시는 분, 강원 원주시의 이현순님도 이 곡 들어주십시오. 마다가스카르 소년합창단의 오 스토레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화무 십일홍이라는 말 맞다나 꽃은 원래 잠깐 피었다가 진다. 그 잠깐을 연이어 집중하다 보니 주위가 온통 새파랗게 변한 줄

갈가시 꽃향기가 지천으로 퍼지는 사이에 일찍 피었던 매화, 산수유, 벚꽃, 앵두는 벌써 초록빛 열매를 맺었다. 이 작은 열매들은 아직 이파리와 비슷한 초록색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남들이 보든 말든 부지런히 열매를 맺은 식물의 이 성실함이 참 대견하고 부럽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에는 꽃의 여왕 장미가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지만 초록 열매들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꽃들도 등장한다. 이런 꽃들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향기도 없다. 감꽃이 대표적이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엔 감꽃을 먹었다고 한다. 새끼 손톱보다 작은 감꽃을 얼마나 먹어야 배고픔이 사라졌을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가을이면 가지마다 주먹만한 주홍빛 열매를 가득히 맺을 것이다.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까치밥으로 남을 귀한 감이 되겠지. 우리도 그런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7절.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정혜덕 작가의 감꽃.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클 가드의 찬양 함께 들으신 곡은 에스더 디아 목마른 사슴 주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의 가운데 날이네요. 북앤커피님 노원구에 30년을 살면서 당연천 아침 산책을 처음 합니다. 잠꾸러기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저는 출근 준비하고 병원 실습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북앤커피님 잠꾸러기세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저와 인사도 나누고 또 근처에 있는 곳인데 처음 가볼 수 있죠. 당연천 아침 산책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그쵸?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새벽 기도 갔다가 교회 마당에서 20년 전 함께했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두 손을 꼭 잡고 얼싸 안고 반가워했답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마다 오신다네요. 새벽에도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확실합니다. 노을 아이디 쓰시는 이나미님. 그러면 그동안 그분과 계속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다니는 시간이 달라서 계속 엇갈리고 못 만나다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신 건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예, 주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여러분 평안한 하루 또 복된 만남이 있는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Lord's Prayer, 주기도문 코니 프랜시스의 노래로 남기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도 와주세요. 멀진 않은데 좀 찾아오는 길이 복잡할 수 있어서 잘 오셔야 합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스마트폰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하고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죠.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프트!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전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가만히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도 문득 스쳐 지나간 장면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바다를 보면 파도는 계속 비슷하게 밀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모양의 파도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요. 바람과 물결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파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와 비슷한 하루 같아 보여도 오늘은 또 다른 바람과 마음으로 채워질 새로운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지금의 하루를 천천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0: 공대의 댄스 밴드 Son of Jamaica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5월 24일 주일 아침이고요. 여기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애 아침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카티프로 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0: 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해리 닐슨, Everybody's Talking. 앞서서 베니 킹의 Stand By Me. 이 노래는 핫종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한 딸 부부와 함께 양주로 캠핑을 와 있습니다. 새소리에 잠이 깨서 용신님의 그대와 연한 아침을 들어요. 뻐꾸기 소리와 함께 듣는 음악이 행복한 아침을 만들어주네요. 하시면서 에릭님께서 주셨는데, 아, 요즘 뻐꾸기 소리 들린다는 사연이 오고 있거든요. 저도 뻐꾸기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는데, 뻐꾸기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꼭 저의 알람 소리와 맞춰서 뻐꾸기가 정말 그 새벽에도 깨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도 뻐꾸기 소리에 잠을 깨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뻐꾸기의 시절.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나래 공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To Love You More. 이어서 8272님 신청하신 캐리 앤 로운입니다. I.O.U.

비욘디 상쾌님께서 신청하신 스윗 Fox on the Run 들으셨고요.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는 8585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수원 광교사는 동탄스타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주말 아침 등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광교산 지 5년이 넘었는데 집 앞에 있는 광교산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와서 1시간이면 집 앞에 광교산 형제봉을 오를 수 있는 멋진 곳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와 본 건 처음이네요. 산이라는 게 정말 오르기 전에는 귀찮은데 오르고 나면 그 성취감이 말을 할 수 없이 좋습니다. 턱 밑까지 숨이 차올라도 발 밑에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이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주말 등산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또 한 명의 등산 애호가 탄생하는 순간이네요. 저희는 좋습니다. 등산 애호가의 동반자니까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들으려고요. 4776님 신청하신 노래고요. 이어서 이글스입니다. I can tell you why.

저희 청송 사과밭 과수원에 외국인 노동자 10명과 함께 사과를 적과하면서 밭에 크게 틀어놓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방탄의 버터 신청해봅니다. 언어는 달라서 소통은 안 되지만 방탄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 노래는 알지 않을까 싶어서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행복은 내 안에님 청해주신 BTS의 버터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사자보이스의 소답합은 0990님. 여유롭게 아침 먹으면서 7살, 3살 현이랑 은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소답합 전해드렸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번에는 4820님의 신청곡입니다. 애냐 오리노코 플로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13: 1544-7575.
14: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4: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6: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7: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8: 새벽밤 김치,
17: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9: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9: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1: 멀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9: 하이퍼스.
22: 여기가 뉴욕입니까?
23: 이곳이 파리입니까?
2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0: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알리샤 케이스의 Falling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

0: 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9193님과 함께 들은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스티비 원더, 썰 듀크.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요즘 유산균, 장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5: 메디힐 토너패드.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초등학교에서 야간 당직 근무하면서 야간 근무가 끝나는 새벽에 교문 열고 교실 점검하고 그리고 그대와 여는 아침 방송을 듣는 사람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운동장 걷고 있는데 음악이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네요 하시면서 나느라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저희가 산악인들의 친구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자들의 친구이기도 하죠.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스 뉴튼의 Angel of the Morning, 데비 분의 You Light Up My Life는 미린의 지기님께 보내드린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4881님께서 버스 타고 강릉 여행 갑니다.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지내던 아들 친구의 엄마와 같이 갑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 진학해서 마음 편히 떠나는 오롯이 엄마들을 위한 여행이거든요. 정혜야 앞으로도 좋은 인연 길게 가자 하셨어요. 아들, 딸 친구로 만나서 엄마들이 친구가 되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대면대면한데 엄마 친구들이 더 오래 가고 평생 가고 그렇습니다. 바다 여행 즐겁게 잘하고 오세요. 비욘세 Irreplaceable 그리고 자넷 잭슨입니다. Together Again.

샘 스미스 Too Good at Goodbyes 들으셨습니다. 앞서서 실크소닉 Leave the Door Open 2328님께 전해드렸어요. 8588님이신데 어제부터 김밥이 먹고 싶어서 아침 대바람부터 준비해서 열심히 싸고 있습니다. 썰면서 꼬다리를 몇 개 먹었더니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네요. 산더미처럼 설거지거리는 쌓였는데 벌써 졸려요 하셨거든요. 김밥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 집김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무아지경으로 10개를 싸면서 맛본다고 먹고 꼬다리라서 먹고 터져서 먹고 잘 안 썰려서 모양 안 예쁜 거 먹고 그러면 또 엄청 먹게 되는데 그러다가 급 식곤증이 몰려와서 뒷마무리 너무 하기 싫고 엄청 피곤해지고 일단 뭐 대강 좀 치우시고요. 아침부터 수고하셨으니까 하루 종일 점심도 저녁도 김밥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싼 김밥이 저녁에 먹으면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날은 따뜻해지니까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맛나게 오늘 하루 종일 드세요.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이 노래는 0332님 신청하셨고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Don't Answer Me 5565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모카의 I Remember 이 노래는 1415님께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Luffy From The Start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0: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8: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2351님의 신청곡이 오늘 끝곡입니다. 시카고의 보컬 피터 세트라의 Glory of Love 신청하셨어요.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김용신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킹.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하면 이젠 반갑게 느껴집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어루만져주기 때문이죠. 우리말 선선하다에는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마음이 꼬이지 않고 계산 없이 시원시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선선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래 좋지 하고 선선한 대답을 건네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기분이 들죠.

날씨의 선선함이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듯이 선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의 긴장과 갈등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주저함이나 핑계가 없고 상대를 배려하는 넉넉한 여유가 배어있기 때문이죠. 선선한 날씨도 그런 사람도 반갑고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누군가에게 주저없이 환한 미소와 선선한 대답을 건네보세요. 내 마음속에 먼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릅니다.